0: sagt sie auch nicht heute Morgen.
1: Dazu! Was, dazu?
2: Oh, ah.
1: Was, na, sie die Sing ja am Napole. In der Ocke, in der Nangan Napole, Napole.
2: Oh.
1: Du. Dazu, sag, Lore, Bo.
0: Ey, Lore, Lore. Ich muss sagen, wie sie ihre Gepommung der Botan kriegt.
2: Oh.
0: Ey, so. In der Ocke, in der Lage, Sarge, in der Ocke, in der Ocke, in der Ocke, in der Ocke, in der Ocke, in der Ocke, in der Ocke, in der Ocke,
2: Hoi tazo, laksere.
0: Ima si, taibang miga ay gina seba tawo matamdadi yam na nungay jay. Kayi na seba tawo matamdadi ontok na wana kang jay. Ima kita magiyang laga, taibang miga ay ga, kayi na tabag sa tukraba matungda, wakal makanada ba yadre. Hayang magsana lagi.
1: Tazo, aibu kobi bu, kari tanah sikit tazo.
0: Aini nang buka budi, aru wari macam mana sih nak kau buat ini, lawe, sengsulune.
1: Kari tazo.
0: Yang o, ima sih, yang sole. Aduh, aku ini coba pasalnya tobi rupa di, kui ini pun sih kini ko.
1: Hoi tazo.
0: Aduh, nana o kiki balik dah bawa matam tadi, ima sih, yang wana kangi ni. Aduh, tadi ima sih. Nomor nomor kita sahaja cuma sahaja nak le. Sila no, kari upaya tu sih ye, ha.
1: Ah, tazo, upaya mana dilih?
0: Kari no.
1: Eko ini yang nak kahat lagi tiba tumbah mayam sih lagi. Mung yang tawa tumbah makhl sih.
0: Ah,
1: aduga, maning do hutol sih.
0: Oh,
1: aduga, bukhi lagi sih solo solo ayna ekta thar sih.
0: Semin he, adum nato sih.
1: Hoi tazo.
0: Kaise lapu lagi ne? Ayah ini keko.
1: Hoi tazo.
3: Kali itu boleh orang kita tazo. Mai tuh mungkin lagi belum ni bersih bo.
0: Ibu ngah, kai. Ima se, nunggu nunggu lagi sum sensi lagi.
1: Oh.
0: Aduh na, kai tahu sih ke, kamu tahu sih ke, ini sum kanaran bani ta.
1: Oh.
0: Nang sungan nah laku yang tanja sare, yang pare.
1: Oh tazo.
0: Ima se, ising kau orangnya hai ni.
1: Ha.
0: Aduh, nang. Jangan kata ngari ber tumbado.
1: Oh.
0: Pasal apa makhluk roh? Aduga, nang ising kita susu, nang nupuri ber tumbado. Tanah nabi ising purak kedap ni ko.
1: Oh.
0: Tandrip hawa nang halak bija deko.
3: Panit aja. Ayah shock seruke.
0: Hoi. Sa.
3: Kari no. Ising si shock bo yadri no. Shock lama su patro sih di yaukin. Kari torum zanun, sok pukan dari pik thale, aduk pukat lak pukan dari ising hekte yaurakte. Kari patra nune sibo, osh, ay wara da, asibo pukri nara, patra nara, osh, kari noi kan pam kangre, yum dari mana ising thakka dabagi ngairamgani. Iam ba ni nasi kui malay aida na ayu soi aida na sarung ni ah pare ayum dah lagi ngising nang lagi jahoro ayang ba patra si pura ke cale hey ay cale
0: iam bagi bunga tapi bumi
1: tato
0: hujan pawan na nau kesho halak tre imasu arui bayah dale
1: tato.
0: Nanau dua mengai kira, kamu siapa?
1: Tazo, imasi, tengah hari parah. Aku mau tadi, mau tahu mau bantu kau nak pagi dah kahli tazo.
0: Jom, kau itu halak pengai rebati, mau kaya sarah roy. Lao, isilin aku, imau kerum jaraga, mau tahu mau bantu lop birasi. Lao, aku itu milo.
3: Kau ini mau puk tu puk lo benda. Imasu, ubah pangau deh.
0: Yang bagi mua, nang nasun patung lelai rupati. Kamtang nasun si panik dulu beno. Ha, natom taki nanti ni imado. Aku yang ohungi ni ne, aku yang ohungi. Namu tu, kapano? Si, kapla nusi.
1: Kapla nusi, kai, nang su kapano.
0: Inau kai, ngasih di aku yang ohung puling ngasih dah. Yang bah. Wapu mama hau toke ko.
1: Tazo,
3: ayu tazo.
0: Ima sulit terbanina. Aku ayah umsu. Tungan, tungan nelayan rasa.
1: Tazo. 쳐.
0: 아이냐, 어찌 아들 내루르게. 가이 나학과 대범이 나학과 아마나 장갈들 내루. 아두가 또빠 아마 건강하시들 내루.
1: 어쩌?
3: 아이디 장갈들 내범 감절 회다서 아두 무당 뒤에 나올 땅비가.
1: 어쩌? 어쩌? 아이 소 장갈들 내범 감절. 장갈 나할이 며칠이 땀치면서 마야 아마마 내범 아픔. 아들아, 아이 학수 야범 감절을 따져. 아이디 아이기 콩강 것이라 너먹 레이저게다 줘.
0: 그래, 아이 와마 하이게 낭날 레이닝이 하이드너 콩강 것이라 헷 레이베 야반했대.
1: 따져.
0: 그이쇼 낭둥너 레이닝이 아도 나 코이언이 아이네 쌍이 아마 떠오르가 아만 버드너 굴라시들래 아이네 리룽 떼라마 사라니 이나오 그이 나하 띠에나세 까바 헬그드라 하이르바디 라우로 마세 나무네 야암나 까나르까니.
3: 다소 아이 원더디 디엔기 까나벌레이로 까프수 하이즈로 아이기 더먹더디 아이기 샹뜩도 벅깔러브 야싱 아두가 아이기 콩기 코진 마야암 신의 야자른 리룽텐 아도 우파일레 제드르바 이암바 타이방 미기 오헨비로 이암바
0: 파레파레 나하는 야라바디 리룽텐나시 내 한번 야임에다 비르겠고 대봉미
1: 다죠
0: 학디 그 슈클라이 아마틀레이 때도
1: 다죠
0: 아 나나오까이나 해리비시 남수미 나 학기디 미네 핵기행보다 기르바 마야 마코 타오르바 그진 빨리도 까나고 미 옛나바 아마나 마하고 이라이라이네 핵도 락시방아마
1: 다죠
0: 아 마하고나도 마이티바 삐기도리바니
1: 도서
0: 정글 기사하면 사마사디 마음에 이라이 라인 하도구만 키니 아드나 셰시 디엔시에 이한백이 아이마 나하기 오해로
1: 도서 도서는 딱 비벼 굳이 뭐 나나오는 인재가니 나나오도 비비리버 인기엔시 나나오는 밤는 로그자리 도서
0: 파레파레 섹시나 탐진자로 나코예니 뭐 좀 아마디 굴라시를 레이버 밤이 하여버니냐고 이한바 나코예니 부상인 아마 떠오르게
1: 다죠.
0: 아이디나 양반이 이나오 아니다 미성미 카이나에 비야디 더부더부 나 코이 아니디 아이나 하여세 인게다보니까
1: 다소는 하여버쿠디막 인재가니 다소
3: 야 학수 다소는 딱비버 뿐음막 인재가니 다소
0: 어 바래 아들이 이 양반 와해르게 문나 따로고
1: 다소
3: 다소
0: 아 아이 코이기 윰시대기 카를 라나 호리바 우밤비시 우브라
3: 우제이 다소
1: 우제이 다소
0: 어 나코이 아니었고 우반비 아시기만 하겠어
3: 이 아저리 따소 저처룩히게
0: 잘라잘라
1: 저처룩히게 따소
0: 아이 샤저심 내리겠고 아두가 아이나 쇼아 아이나 타락하더리니 우발라두기 막콩해 여보가 아이 코이기 염자오시다나 실컷하더니 하나 여부두나네 굴라시들레 호구더군 아두가 남더베두나 장갈다 마샤나 야닌날레 후나바 섰거더니꼬 나코이 아니 야래꼬 아, 뭐 거의 마실 농시 짠하네 힘잡은 건가니 아 누나 뒤에 대봉 미나 람젠 토연 더야 돼
4: 나 거연이 샘 샵을 놓이라브라
5: 로이저래 따져
4: 어 아들 디 람젠 타르겠고
5: 어이 따져
4: 아마 아니 아홈 차
6: Hey, 낭기
4: 뛰는다고 바탕 자네 시즌으로 hey, 시대 때에는 깝시노!
5: 어, 깜짝이야, 따져! 깝시노! 어, 야! 아, 아, 따져! 때에는 세 유미 욕을 했다져!
4: 욕으로나?
5: 가인다 가라 왈링에다 때에는 세 유미를 지어 욕을 했다져! 따져, 아이고, 아니쇼! 신실하게! 따져! 랑피노 따져!
6: 왜? 아씨, 집에 나와요, 그 형. 밤에 나르시. 밤어, 밤어. 아씨, 양바, 와마야겠고. 너가 야닝더블 내려서 하이로 웃고.
1: 따서.
6: 야닝러버디 파래. 양바 길까이.
3: 아, 따서.
6: 너건다 하나, 리룽때는 집 비번 해봐. 고. 누구? 낭나. 이 아마 대가 미드 비유 하이나 비래. 마두쇼 낭 란데.
3: 뭐에?
6: 마람디 아이코 이실이나 옹기 마농다 만 이손 소리. 아두나 디엔두 만 까두나 람지엔치 만 토이 크레네.
1: 다소 아이는 람지엔 토이브도 샤나 지엘가 토이브네티 디엔 까블가 토이브네 다소.
3: 마두쇼 토이브 징이니 따야해. 아이는 방글 나 젠마니 나학 나 록싱 나 젠마니
6: 아 야래 야래 나 코연이네 농신하고도 우거다 이 암박비에네
1: 더소
6: 이 암박이까이 나학들 차기마 뽑니다 낙나 굴시다 미암글레 호와 해봬도 야로인해 마땀기마 동기나 낭기소 사다나와 산도르크니 마땀마두른 낭목기 입에다기 군식이 미쁨나 먹나 낭원달 난다 아락도나 하나나고 호나르크니네 타와이 보고 망부야 아두나 미마르크다 나야마 미래오라시노 아두가 나하우나 정글다 나 숭나마나바 싱글레미나루로 하여보 야닝다바르네 야암부기까이
3: 따소
6: 하이
3: 따소 나 하이비리부도 야암쏩니다소
6: 야암부기까이
3: 어두 실리나오 동안 자다르니 간보다 에이 에이 암두가 이제 따져
6: 야무기까이 실리나오 아두 마치 땅아이 파드는 쩌따베 야다바니네 마시야가 눈에 따시더기 아이기 아이기란 믿어 쩌나를 씻고 이라우사
3: 칼들을 씻고 따서 대마
6: 까이
3: 야무기 까이 따져 가인을 씻고 따져

HIV가 사고 너는 흰리버 미워 신부 한탄에게 행바 아무디 따티 다워이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버 더웡싱아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막하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 신다 따티 다워이는 더우바 마코이기 말할 말돈 프로퍼티 문너버 호너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ngbigani. Online a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a su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강간에 선의대와이기 때 강간에 마하라 시리버스키마 펌나 드리스티 따오나나바 마아기아 쇼에베 예행드나 레락링아시 보호바 응시디 마아기아 스난 크리아기 조나 세이나 후이올라가 탁라바니나 후이기 루카고에레 후이기 루카고에라바 아슈다 조나 시다 마악 스난 도크레 호젝티 마아기 다르마다 아카이바 카야하라 이르가니 랩 나막 두크 kada sa taragani mara sibas laivak thi bhai bada oiragani ha ha ha

0: 아이마, 누가 레드나 시디? 아이디, 닝 아이디나 뜸로레나.
1: 농복 탕바 우더야 기리게 아티아다. 잉나 맹라바 망할갈로이나 나 따이방 반바부 타우잔 비르게 하이나. 케이샵 무니마 파리 수르자데베 이붕오세 토락베라니.
0: 헤 수르자데 또라바나나이 에코나 이붕오난기 쿠야카데 쿠롬자리 타우잔 비우꼬
1: 데브 진타
0: 마하라스
1: 아이코에게 레이펌 쿠동 사바 아마 팡드리바 파오바 샷블레빠야데
0: 마하라스
1: 찰시 농담바기 농담콜니 아와누아이 티바야 되라니
0: 랭아시 마하라스
1: 가다이 가다이 포좀도 앵온드 비로
0: 마하라스
1: 아약부르게
0: 아이코이나 샷리바 람비야세 람퉁 펌 강다나 샷리바 콩샷니 가다이 되노 가다이 되노 아이코이나 통로 가다와 마팜마 시보
2: 마하라 시리바스 마하라니 진타니나 락리바 람비야라시다 아이나 히혼 마사라가 이마이 쏠라바 아끼바 펑라바 이탁 이래이 깔라바 또래 일라마기 마삭로우두나 이빡 아마갈로이나 날라이라게 마택 톡발랑나게 아이기 이틱 탕는게
0: 예스!
1: 예스!
0: 가리마 탕무시디 가리마
1: 탕무시디
0: 예스!
1: 아이코이나 샷리발람벨라시다 이타 타자드나 이마이 쇼라바 아깐마 이탁 이레이갈로이나마 뚜레일라마나 툭뚜나라이람레다
0: 깜동미시디
1: 가롬다 샷가네 샷팜레이디 후파카시 까름단란가니 노미따드릉에다 뚜레일라시기 왕마다 여우타바야데
0: 마라스 라니 아다 히로에마 히호누라 락르바시 아무것도 미인타비오
1: 가다이
0: 아이코이보 이빠가시다기 란톡비나바 마기 마팜다 하자시라
1: 아 마두나 파라가니라네
0: 히온바세 가라디 낙실라베
1: 오 히온마마하소이 마이카야 손다 묵탈락비오 마이카야 손다 묵탈락비오
3: 아깐 마이타기라야 시다야암나 와네 히홀라 이바이부 가우락 이바 마하소이 낭부카나노 아이 락방암로예
1: 나타나타 마하소이 아이 코이보 목대디농 시비오 뚜레레시게 토르발 왕마다 아이 코이보 목대란 쪽피라모 마하소이 야와만 남자바 가르다 와이러브 숙가차게 마하소이 우파헤무트토구요 마하소이
3: 아이기 히야시디 야암나 팟레 마하소이 미야마다기 헤나 부바야데 뽀 오이러브 숙
1: 마하소이
3: 아, 마하소이.
1: 마하소이.
3: 아이부 고비라바니나. 미르포라 마하네 란톡자라게 마하소이.
1: 이함나 농아이자레 마하소이. 포트오마세 하나 묵테 란톡비. 마탕다. 아이코이부 아마맘다 오이나 란톡비. 아, 포트오마세 히다 하프자라게.
3: 아. 아, 파레 파레 마하소이. 아, 나이 학당 포타비라 묵고.
1: 파그니 마하소이.
0: 고집다
1: 망달이람바 빡레버뚜레일라두나 히혼바두갈로이나나 강호드나 망크라바 안악뿐이 안악바 에이바 합다리 아타이야마또 오이르로이 그라라스 sani deva ki drishti haibado oi batare rani
0: ai koi amat tangai ra pambai ori ba poyo madu phau ba mangan bikra ba ai koi hoji kari tau gani
1: sinta lep leitana sachilao lambi da theng na ba uhai uhai hek tu na chara ga ai koi lam thung pham mama phang ri ba phau wa chat pa ta ba ni Shiri Hari ki nongdam khol shoidana lakkane rani
0: Maharaj Maharaj ma phamma sida kayak phamduna awa potha kisi
1: rani
0: asida paliba ma bun pharaba oi ase kare dan saduna aram khaurang ba ko preng si
1: anak padagi oi singa se ha hek ta hek lage
0: Is untuk nasib pasir kreda, mahau yang na layu dawa malida.
1: Se. Karat sarah si.
0: Maharaj.
1: Rani.
0: Masih ki angak betau dok aduna. Nenai nubi ki tamoida. Tetana akiba poli.
1: Kari mata kaluranu rani.
0: Maharaj,
1: Rani,
0: saya agak potara bani na, amuk set puna paradra.
1: Pare, selesai.
0: As, aku ini yurut ni bawa bolasi, kaya ada pasariva. Awat apa, kapat tersulai tiada.
1: Rani, maafkan masih, mii kerelai bersuwe, saya agak teng potak isi, mii singa sisu. Mabuk mabau param gada bermali, makoi gatin nado ne hing benda, ya ipa bawa oi gada.
0: Maharaj na asum pagani takpi bado, nenai nubi kisu pam zamani.
1: Ah, dale ini bermi singa si kemanata, ngahak satu kerani.
0: Makoi singa si ngapa bermi oi ramale Maharaj.
1: Oh, Rani, nang ngahak teng potaramu, makoi degi ngakar piu hairuke.
0: Pagani Maharaj. Untuk benda, aku ingin layak. Sami kini bihay bedo, oire dekku. Maharaj.
1: Rani.
0: Untuk naya nasu hanbirat.
1: Se. Ngasu payshelo. Mayhum masih celok celok. Mayhau gelaga lautok lasi. Ngalau nena ba nang hotaro.
0: Maharaj.
1: Ayak siang musti amat pang berieng luki.
0: Ye, ngasu di lau beda ud itai tairi. Aditi, ising de jamu ki.
1: Cinta, siang mesti ama pahu pangre. Cinta, kenapa tak sakre?
0: Is, kari matamu, arau bangana bu. Aih, bagi matau gumnai, ising de cinta nasi di. Maharaj,
1: kari kena melu de pirang sintari bade.
0: Ngahado, lau balu erabada, ud yam napei. Turian nak kumpul nasiam lo benda, ahing bagi matau kumpul nasiin kri.
1: Ahing bagi matau kumpul nasiin kri.
0: Tanah amat tanasu, tazara roy dabo wasibu, karam na Maharaj ki mapam da bau dam nasi ke.
1: Adu ki damak, kari ki kapli rani, atai ama oira roy, sani deh bagi dristi hai bedo.
0: Sani deh bagi dristi.
1: Kang matawani, kang matawani. Hey, Grahraj, Sanidev, ay nang amliba makai kangani, nang napibiba drishti, nang napibiba apaman pumnamak ado, hey, Prabhu, ay gi swaipadra batau damani khanna, kang jage ko, hey, Sanidev, hey, Surjaputra,
0: Dev. Maharaj.

이씨, 아이나 아나오베게 맞다오금 시엔 시엔도네 여우룩기바 마팜마세 시타는 데꼬가 보나도 오이라마레 미오이바 꼬우버니나 아람 코랑버니슬로에 보나시다 수르비 꼬비션비에말라이 하이니 마기 아무리뜨나 대하드 카르랑 따키바당 아람 코랑버 꼬기 하이니 마팜 가라이드 불레이니가바 에데바리 아나테르나트 나나이부터 자한 빌드

슬미사 이크돌다 돈나 다비리바 이세이스기 세이슬리바 싱 라이슬 메마마 디선우니금 필름 농주에잉 이세기 세랭바 스나토닝 독자 아마디 세랑바 군조이 꼬마

마당 넘물로 겉절이 만딜 필무스테기 머량팀트 겐드라 아마디 소나리 무컬제니 뿐의 성미나바 잔덤 시아마샤른 아마디 머량팀트 겐드라니나 세랑바 잔덤 시아마샤른 세랑비수이

단지 급이 세 세계로 있는 아마 당시다 동안 범문이 프리 필름 증대기를 고쳐봐 필름의 세 현독쳐봐 로이저리 아동나 트럼따비 리버시 아카즈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네 학식 채널을 시대 마탕기 토럼 웨스턴 뮤직 방비라가니

무릎싱 꿈기 농부 코랑는 아이집어 까나기 마품더디 농기 이리 코딩 까야드마마를 양크라바 레실마이케이 잉두나 어와버 강남바 러북람한 까야수 모모 녹시리

0: 따비리버 콰이뿜르먹부 쿵강이 더럽나 따람나 옥자리 이붕어 육바욕비래
1: 역자력을 이시베마
0: 랭신비시
1: 파니파니
0: 나시디 임시하게 신음에도 이베니나 마우샤금 아이쿠기 쿵강이 더럼시기 아로이베다 군자식나 항비력바 동안동안 바와 항싱기 바우콤 비벅이 더럼 탐자리 아두보 아한부시디 쿠능이 세기 세헥 마테카 마따라가 나시기 쿵강이 더럼세 옥독시 이붕어
1: 파그니시베마
0: 나세 크기 더럼시다 군웅이 세석비가 더우리비시 어홍샹범 프리아라니 데비니 아두가 석비가 더우리바 마땅나 모이랑 깡레롤다 컴버농발 아니기 람젤기 마땅지 석비가니 마시하나 타미네시
1: 타미네시

생각하시는 그러고다 꾼나라 이봐 시구로래 하이르가 라이르 벌람자나 그러고다 산사라이드나 군범 말리 마사가시 영링단단 떠오보니 아숨난 농발라 닭궁이 안마나 그러고다 꾼나라 이봐 가진국 밥이에도 마 따빠리 하이르가 탁라오는 훅받다디 하이마이 삐에마 농발라 닭궁이 안마도 마하우도 마 떠오보니

미오이버기 분시다. 농시 예닝 혼다바 예닝 타 여럭다바 나겐 타기 세팅 방람로이다바 몇 마싱 티바 야람가니 칼리 농시 반통기다막 농시로바 악더니 타모이 시나제로바 누피자 가나다 비키바 타모이나 아마다 분시기 군도나 람란바 가나다 람란바 마하키니 링리바 군도 타모이나 가리 항람가니 군도 마학다.